0: 기타옹아 미소지민 대요.
1: 오, 나 가기 타고 시향하니노.
0: 무슨 말 봐도나 또?
1: 니네 힐랑 오나다 소자 무술이요. 암, 이거 바빌리라가 되니. 어? 고맙고.
0: 요요요, 야, 가슴 가입해, 문. 쟤니!